0: 척을 합니다.
1: 봐봐.
2: 스파다!
3: Selamat pagi teman Pro 2.
4: Teman terbaik kamu.
5: Pro 2 FM.